0: 마찬가지 뭐. 도샤야코 내 가로 미야케
1: 엔야나 미오코 신부 미오바시 지고노고
0: 에보이 바빠제 소리타 에보 카카 카리에티시 카곤라야 와니 구니 구니 베보아예 tere tere bayi ni gbebo ojuroko hello
2: hello
0: e ka le o ko yin o
2: ayinde lo soro
0: ayinde lati bo
2: lati bo de
0: se wa dada okun ya bo bi
2: okun yi
0: eh
2: lo ma ba wi de
0: eji
2: 10 years old.
0: Mommy da.